0: 먼저 고생도 아니고 왔던 어디 대서 썼던 자도 없네. 어서 변제서 쯧.
1: Southgate 225 for 2725 cruise ship will get this tip. Votre marine ancien de grande hauteur détaché rien apparent. 275 PC, prochain carton de communication avec vous.
0: On va bien 275.